신의 지남의 호세냐고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호세 왜디 오비아를 하모다 이제 오미야 우지에미 메베산에 카치로 호세 엔냐오나 냐메데오 에베샤시 냐메 오뉴 하모다 엄마 오니야 앵그로포뇽